네, 너무 일찍 깼어요. 피곤은 한데 그것보다 하루가 너무 길 것 같네요. 더군다나 밤방송이라 낮에 잘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방 부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 다녀가셨네요. 밤방송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국장님, 다음 주엔 오전 방송도 간만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볼게요. 모튼 흑장미님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방송국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장미님이 아프면 여럿 마음 아파하니까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신청해 주신 곡 세 곡, 너에게 스친 별의 수리 노래 부르잖아, 엘로이의 그거면 충분해, 디키스 올해 외너는 떠나가고 세 곡 준비합니다.

예, 지금 시간은 9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나라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 할 거고요. 지금 이후에 마지막 통화 이후로라는 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 몇 곡만 더 듣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망치는 의외의 것들 중에 하나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잘하던 것도 주춤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마음속에는 잘해야 된다 말고 잘하고 있다로만 가득 채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달빛사랑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금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세월 앞에서 붙잡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흘러간 시간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쉬움의 추억이 되고 그리움의 마음 한켠에 머물고 새롭게 찾아오는 시간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지나간 날 고마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다가온 날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해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웃음과 행복으로 채워가 봅시다. 가고오는 세월 속에 우리 마음은 늘 따뜻하고 예쁘게 물들기를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아침 새벽에는 추워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기온차가 일어나는데요. 낮 기온은 높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하늘호수 가정분들 감기 안 걸리셨죠? 네, 감기는 제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아주 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절대 감기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아주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우수님께 다 같이 박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방송. 그리고 노래 선곡이 좋아서 푹 잠겨있다 나왔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고요.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길 바라면서 박수 보내드렸습니다. 아, 날씨가 시원하니까 좋죠. 좋은데 이 시간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가을이라는 날짜에 어떻게 할까? 뭔가 설레이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오늘인 것 같아요. 하늘호수 가족분들 이 시간 즐겨보아요. 첫 곡으로 준비했던 노래는 도경수의 놀이터, 유키스의 놀이터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우지의 인미, 정승환 아이유 함께 전해드리고 신청난 다녀오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방송국 함께하면 복이 온답니다. 노래 CM송 괜찮죠? 신청란에 우리 필사모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들이, 소년시대의 힘내, 걸스데이의 나를 잊지 마요.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맑은 날씨 부산입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네요. 이러면 또 오는 거 환절기죠? 감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세요. 방송 감사히 잘 들었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 사모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요, 저는 지금 코감기가 왔나 봐요. 코가 맹맹하면서 목은 안 아파요. 근데 자꾸 재채기가 나는 통에 아주 죽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늘 건강하고요. 살랑살랑 부르는 가을바람에 몸 마음도 살랑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언제나 여기 하늘옷에 딱 붙어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제가 노래 순서를 잘못 나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 신청곡이 먼저 나갔습니다. 두 곡은 나중에 조금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필자마님 신청곡 나갑니다.

네, 사만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김필의 목소리, 아까 전해드렸죠. 김연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이기찬의 그대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 두 곡만 남았어요. 달빛언니 보고 싶었죠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요. 나도 나도 보고 싶었죠. 드디어 드디어 아들 감기 다 나았어요. 박수. 거의 박수. 거의 3주 동안 고생했는데 열심히 비가 와도 병원 가고 약 먹이고 잘 받아 먹고 해서 잘 나았어요. 어우 다행이다. 그 애기들 감기 걸리면 되게 안쓰럽잖아요. 그죠? 아프면은. 나는 아직인데 아들이 나은 것만 해도 기쁩니다. 야호. 이제 감기야 오지 마라. 오늘 하루 해피한 날 되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애기 감기 걸리면 아이들은 감기가 자주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돌보는 엄마도 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는 감기가 물러거라 하면서 지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제가요 한 곡도 그래서 준비했어요. 존박의 내 생각이라는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 신청곡을 함께 했던 두 곡, 세 곡이었습니다. 신청년에 우리 꽁지님께서 틴탑에 체리파이, 엑소의 크림소다, 그리고 크래비티의 레이디 오앗 낫,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시면서,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파스 붙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제쯤에 잘못 누워서 잔 후 계속 안 좋습니다. 오후에는 엄마 치과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달빛사랑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차가운 데서 주무셨나요? 그리고 선풍기 바람 허리 쪽으로 다 쐬이면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병원에를 가보시든가, 아니 한의원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집에서 그 뜨거운 찜질 있잖아요. 그 찜질 해줘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아니면 반신욕을 해도 좋고요. 우리 꽁치님 아파서 어떻게 얼른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엄마께서 치과에 계속 다니시는데 얼른 잘 치료받아서 상큼한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꽁치님 좋은 날 되시고요. 아프지 않게 언제나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꽁치님의 신청곡 세 곡 아주 신나는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신청란에 리디오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QWER 고민중독 10cm의 너의 닭길을, 태댕의 감정 쓰레기통,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늦은 아침 먹고 느긋하게 커피 한잔하면서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응앙 배불러서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실은 지금 배고프거든요. 아침에 사과도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플까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프 하고 그 뭐지? 이거 생강차 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홀짝홀짝거리는 중입니다. 우리 리디오님 배불러서 기분 좋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게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아니다. 우리 와우님 신청곡 건너뛸 뻔했어요. 어쩜 좋아.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니디유님과 잠시 뒤로 미루고요. 와이오의 좋은 날, 마이크 듭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인가영의 그 밤 아래, 이렇게 그 밤 아래 우리 둘이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열심히 대청소 중이에요. 날씨도 좋고 사랑님 방송도 좋고 청소할 만나네요. 감사합니다. 사랑님도 날씨 만끽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 정말 정말 오늘 아침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언뜻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색상이 너무 예뻐요. 저 그 색깔 좋아하거든요. 하늘색, 짙은 하늘색 있잖아요. 코발트색 같은 거. 색깔 좋아하는데 너무 예쁜 그 하늘이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우리 와우님도 청소하면서 날씨 만끽하면서 좋은 날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리디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제가 사연은 전해드려서 그냥 노래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리디우님 들으셨죠? 저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신청곡 마감했어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다음 방송 이어주실 겁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서너 곡 해서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꽃미나님께서 소연의 퇴사할게요. 그리고 미나의 Make It Hot, Make It Hot, A2시대 블루 크러스트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방송 잘 들어요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꽃미남님 신청란 오래간만에 다녀가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뭐지 다리인지 어디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다 나았죠? 이젠 괜찮죠?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아침 기온, 낮 기온,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네, 진아의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갔죠. 양현섭 정은지가 부른 러브데이, 소유 정규가 부른 썸,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연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바람에 노래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깨우 달빛 언니다.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10시 방송 오셨네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어제에 이어 화창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후에는 살 게 있어서 다이소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점심 메뉴가 고민이기는 한데 만난 걸로 잘 먹겠습니다. 그 만난 게 뭔지. 언니도 좋은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달빛 언니 하셨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연님 글 보면 새싹이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오늘 하늘 날씨만큼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청량한 하루 보내고요. 다이소 잘 갔다 오고요. 다이소 가면은 이것저것 살 게 많죠. 집어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또 돈이고요. 다이소 가면 뭔지 살 거 없다가도 돈이 구경하다 보면 하나 가득 담고 있더라고요. 즐거운 쇼핑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많이 웃는 날 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아이언님 신청으로 함께했던 제 곡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끝까지 품고 살려고 하면 정작 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참아야 하는 관계, 억지로 맞춰야 하는 인연은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담게 합니다. 달게 합니다. 멀어진 인연이 꼭 나쁜 인연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거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사람을 붙잡는 힘보다 조용히 놓아주는 용기가 더 필요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내 사람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오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항상 뭘 해도 그래 나만 기분 나쁘면 되지 하라는 마음 가지고선 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빴을 때 그 기분을 옮기지 않고 나만 나쁘면 되지 뭐 이러고선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 보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쳐버리더라고요. 그 마음 놓아주고 같이 기분 나빠해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아의 오아시스 그리고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다음 방송 이어지시는 흑정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제 시간에 선물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신청난 다녀가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활짝 열고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뚝배기 불고기 뚝배기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뭐죠? 뚝배기 불고기? 이런 거 먹다가 숟가락으로 신나서 두드리다 뚝배기 깨지겠어요. 그죠? 자, 우리 달빛사랑 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나 봐요. 졸립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또 할 일도 많아서 잠도 못 주무신대요. 할 일 잠깐 뒤로 제껴놓고 한 시간이라도 주무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자, 오늘 급하게 시간표가 좀 변경됐어요. 우리 스타비님께서 어제 새벽에 새벽까지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피곤해서 제가 오늘 1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왔고요. 이따 저녁에 7시는 우리 까까님께서 방송해 주십니다. 자, 신나는 노래 잘 들으셨죠? 두 곡만 더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신청을 준비할게요. 얌얌 얌얌 얌얌 시간이니까 얌얌 사운드의 미녀는 원래 잠꾸러기. 또 이러면 우리 돌 나올 것 같은데 미녀는 원래 잠꾸러기라는 곡과 백사의 짱껌. 아, 저 제목이 뭐야? 글자가 너무 작아서 짱깸뽀라는 곡입니다. 두 곡 전하고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짱겜뽀.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시안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자빈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삼계탕 먹었습니다. 아니 여름 다 지나서 왜 삼계탕 먹고 와서 자랑이야. 또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자랑인 거죠. 저는 오늘 오징어 짬뽕 라면 끓여 먹었어요. 요새 임바도 진짜 없고요. 뭘 해도 재미도 없고 진짜 여름이 너무 길게 가니까 어제까지는 그래도 바람 불어 시원하더니 오늘은 또 덥네요. 에어컨 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월에도 재미가 없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맨날 그래요. 아, 할 게 진짜 산더미거든요 지금. 해야 할 게 많은데 또 만들어서 여기저기 보내야 되고 또 엄마도 저한테 진주를 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서 요새 좀 그렇습니다. 여름이 길어서 그런 거겠죠. 그냥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몸도 여기저기 쓰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송이라도 좀 덜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추석 지나면 사실 또 바빠질 거라 저 진짜 일하러 가요. 일하러 갈 건데 모르겠어요. 방송국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여름이 지나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네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힘나게 저도 삼계탕이나 끓여 먹어볼까요? 우리 시아님 사 먹죠. 저는 끓여 먹어야 됩니다. 안 사줘요 아무도. 끓여 먹어야지. 간만에 클라우드 베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클라우드 베이의 찬바람이 불 때라는 곡과 박혜원의 3위로 이 노래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 3위로라는 곡이 박혜원이 맞죠? 맞나? 요새 제가 머리도 안 쓰니까 뇌도 늙어가요. 조지의 노래까지 B, G, F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아님 워낙 또 신청곡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믿고 틀죠. 잘 들을게요. 맛있는 거 혼자 먹고 기분이 좋죠. 치사해.

0: 새벽 창문 든 바람이 조용히 내리네.
1: 우리 시아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노래들이 다 너무 좋죠?
0: 불을 반씩만 비춰.
1: 네, 조지 노래는 영어가 좀 많긴 하지만 한글이 나오니까 한참 듣다 깜짝 놀라잖아요. 가사를 찾아보게 만들고.

다음 사연은 필사원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재미님. 방송은 뗄래야 뗄 수 없나 봅니다. 오늘도 또 오셨군요. 그러지 마요.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전 사라질 거예요. 하루라도 쉬어야지. 어떻게 살아요,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시간 기다리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진짜, 네, 우리 예나님도 낮에, 네, 오늘 제 뒷방송이죠. 그리고 단미님도 수, 목, 금 오전 10시에 방송해주시고, 네, 그러셔서, 제가 좀 많이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병원을 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 저녁에 방송을 하고, 네, 어쨌든 내일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잘 쉬고 가야지 가자마자 또 혈압 잴 거예요. 네, 신청해주신 곡 희재의 너의 내일로, 소수빈의 곡과 정동화의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까지 희재 노래를 마지막으로 해서 세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맛점 하시고, 네, 편안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바쁘다고 잠수 타신 꼬민남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잠깐 머리 커트 좀 하고 중고 오토바이 보러 갑니다. 드디어 보러 가는구나. 잠시 잠수입니다. 그럼 지금 머리를 커트하고 계신 건가요? 예쁘게 예쁘게. 네, 예쁘게가 아니라 멋지게군요. 우리 아연님께서 댓글 네, 달아놓으셨네요. 멋지게 멋지게. 네. 오토바이도 오늘 좋은 걸로 잘 가격 잘해서 잘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베스티의 핫 베이비 그리고 박은빈의 종이비행기 이번에 앨범 나온 곡으로 준비했어요. 같은 노래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앨범 나온 걸로 그리고 김혜림의 어른의 꿈까지 네, 시청하신 곡 세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헌병 출신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국녀 하시면서 김현성의 해븐, 박강성의 노래를 두 곡 신청해 주셨는데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박강성의 안녕 준비했습니다. 두 곡의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0: 오늘 힘들었지 그 말부터
1: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은 예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예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고요. 다음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안녕하세요. 오늘 아들 점심밥 주기 전에 밥 다 먹었어요. 아이 신나. 아이 신나. 로제 불 닭 볶음면 먹었거든요. 어찌나 맛나든지 호로록 먹고 있는데 아들이 깨서 저 밥 다 먹고 밥 줬네요. 잘했어요. 저는 그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제가 라볶이 해먹는 건 좋아합니다. 제 입맛에 좀 희한하죠. 요즘 옹알이가 늘어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어찌나 귀여운지. 네, 지금 귀엽죠. 조금 더 지나봐요. 시끄러져요. 제가 요새 좀 일찍 자는 이유는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딸이 더 떠들거든요. 잠들면 모르니까 제가 조금 일찍 잡니다. 우리 막내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말 더 늘어나면 정신 없을 듯 해요. 애들 말 시작하면 처음엔 귀엽고 신기한데 말이 많아지면 이제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해달라 조르고 떼쓰고. 그래서 저는 애가 싫어요. 진짜 딱 이 말입니다. 내 새끼니까 키웠지.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따 또 뵐게요 하시면서 배가연의 사랑인 듯 아닌 듯 아이유의 환편지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까지 신청곡 모두 준비해 전해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나가봐야 해서 후다닥 사연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노래 고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잡히는 대로 신청합니다. 잡히는 대로 노래 너무 좋은데요. 딱 졸리려고 그랬거든요. 신나는 노래 너무 감사해요. 장미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는 요 시간이 제일 졸리긴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났거든요. 우리 꽁치님 덕분에 실수할 뻔했네. 꽁치님 덕분에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대청소 끝났어요. 아니 무슨 대청소를 맨날 해. 맨날 하면 이게 대청소야. 그냥 청소지. 오늘은 날이 좋아서 소파도 닦았어요. 방수되는 패브릭 소파인데 알콜로 닦으면 때도 잘 지워지고 금방 마르고 좋거든요. 뽀얗게 깨끗해져서 제 마음도 좋네요. 우리 집 소파는 더러워질 틈이 없어요. 위에 뭐가 잔뜩. 우리 집은 어디 신고 좀 해줘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게. 치우질 않아갖고. 이제 너구리 잡으러 갑니다. 너순으로 먹을 거예요. 장미님도 맛잠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는 오짬 먹었습니다. 우리 와우님은 너순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윤덜밴드의 나는 나비 흐르고 있고요. 이승철의 소리쳐,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준비해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신청곡 가지고 옵니다.

우리 장면이다 하시면서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 오후입니다. 그쵸? 가을 소풍 가기 너무 좋은 날씨죠? 날씨가 좋아요. 하늘이 파래요.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하루네요. 점심까지 든든하게 먹고 오니 세상을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기분이 듭니다. 세상 너 다 가져라. 오후에는 다이소에도 갔다가 강의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이소에 가면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나도 다이소나 갈까? 이번 주 토 일요일에는 방송대 출석 수업이 있어서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쵸, 방송대도 학교를 가야죠. 오락은 가야지 뭐, 별 수 있나. 이제 슬슬 시작되는 걸까요? 그래도 실습 전까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아침 먹었어요. 그래서 이따 한 3시, 4시쯤 간단하게 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새는 한 두 끼 정도 먹고 밤에 되도록이면 안 먹고 자는 걸로. 밤에 먹지 말라고 해서 교수님이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요. 그래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면서 방송하세요. 그럼 언니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 언니 하시면서 하트도 3개나 남겨주셨어요. 자, 우리 아연님 하늘만큼 예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예쁜데 어제보다 확실히 많이 더워진 느낌이에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살짝 켜놨어요. 아침엔 춥더니 낮은 좀 덥네요. 다이소도 즐겁게 다녀오시고 또 열심히 잘 듣고 오늘도 좋은 하루 이어가시길 바래요. 신청곡 하나는 지금 흐르고 있고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시아의 스테이 이어드리고 마지막 인사 마지막 곡 들고 올게요.

이어지는 방송은 예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따 한 시간 러쉬 있고 내일 쉬고 목요일 병원 갔다가 네, 저녁에 방송하러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네, 우리 예나님 오신다. 비켜라.

오늘 하루도 어느새 절반을 지나고 있어요. 아침에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더니 오후 2시가 되면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죠? 점심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혹시 식사 후에 찾아오는 그 묘한 주름과 싸우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눈은 자꾸 감기고 커피는 한 잔도 생각나고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시간인데요. 그럴 때 음악 한 곡이 참 신기해요. 별일 없던 오후에도 기분을 조금 바꿔주고 지친 마음에는 조금 더 힘내보자 하고 힘을 말을 걸어주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곁에서 좋은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들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요. 오늘 오후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옛날 드림 콘서트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옛날이에요.

2026년 9월 8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활짝. 점심도 먹었겠다. 이제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진 시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후 2시만 되면 커피 한 잔이 그렇게 간절해집니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을 옆에 딱 세워뒀는데요. 커피 한 모금, 음악 한 곡이면 남은 오후도 조금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겠죠? 전방송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흑장미님과 2시간 함께 하셨어요. 정오의 즐거움을 마음껏 느끼셨으리라. 네. 믿습니다. 우리 흑장미님과 함께 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인사 꼭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화통 이어받아서 저는 4시까지 여러분과 꼭 잡고 함께 볼게요. 아침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인내부에서 여러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부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www.innaebu.co.kr 입력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이브 방송에 가요 카테고리 있어요. 꾹 누르시고요. 아니면 우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꾹 누르시면은 한유로수 방송국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 함께 들으면 좋겠어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좋은 음악인가요? 어서 오세요. 채팅방에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적으신 다음에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한효로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아시죠?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전문성인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롯가이스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될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것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예나님 어떻게 나는 사연은 없는데 노래는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전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다녀가 주셔도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는 순서대로 만나볼 거고요. 노래 두 곡 정도 더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달 드림 콘서트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 비즈맘님의 신청곡을 제일 먼저 받아보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사랑이 시작될 때는 설레고 함께하던 동안에는 예쁜 추억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의 마음을 웃으며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예쁜 추억 하나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노래 들으면서 잠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뉴뉴 그리고 폴킴이 함께 부르는 꽃이 피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시작으로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그리고 리사의 사랑하긴 했었나요까지 청해 주셨어요. 조금은 감성적인 노래들이지만 너무 햇살처럼 가볍게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볼까요?

예나님 예나님 멀마마다 드림 콘서트인가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티켓 끊고 맛있는 간식과 생수 사서 앞자리에 착석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필살만님 다녀가 주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너무너무 오랜만에 또 만나는 것 같아요. 티켓 확인했고요. 간식 물론 준비됐고요. 생수까지 준비됐으니 이제 남은 건 신나는 음악뿐이죠. 첫 곡은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이키 운동화라는 곡이에요. 운동화 하면 괜히 기분이 가벼워지죠. 새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갈 때 그 설레임처럼 오늘 오후도 가볍게 출발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제목부터 파티 분위기. 오후 2시라고 얌전히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점심 먹고 살짝 나른해진 시간. 음악으로도 잠도 깨우고 기분도 올려볼 수 있게 엠믹스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샌드의 목소리 들어볼 건데요. 사랑도 음악도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 사랑스러운 에너지까지 꽉 채워볼게요. 첫 번째 데니스 프로젝트 목소리를 시작으로 엠믹스 리샌드까지 신나는 음악들로 준비했어요. 어떤 음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이키 운동화 이어 함께하신 노래 엠넥스가 부르는 파티클럽 그리고 리센드가 부르는 러브어택까지 이어 들어봤어요. 여기 또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이 계시네요. 우리 꽃미남님 잘 지내셨어요? 오전에 커트하고 혼다피 PCX 중고 샀습니다. 125cc 5000km면 거의 새거예요? 신나요. 요번에는 오토바이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명 장비빨입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네요. 오늘 아침에는 커트로 스택하게 변신하시고 그다음

네, 오토바이도 새 것처럼 느껴질래 된 걸로 장만 여시고, 새로운 태것이 생기면 괜히 집에 있어도 한 번 더 나가고 싶고 주차 해놓고도 한 번씩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오토바이 맞지?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요. 이번 안에 오토바이 업그레이드도 계획하고 계시고 뭐든 장비빨 장비가 좋아지면 괜히 운전하는 기분까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곡도 이런 신나는 기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곡들로 신청해 주셨어요. 먼저 도겸이 부르는 고우로 힘차게 출발할 거고요. 박은빈의 쿵따리 샤바라로 분위기를 한껏 올려볼게요. 마지막은 쿠빈이 부르는 굿바이로 기분 좋게 이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찾아오신 기념으로 오늘은 음악도 시원하게 달려볼게요. 새로 장만한 PCX처럼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시길 바래요.

아침에는 분명 오늘 하루 아주 알차게 보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2시쯤 되면요, 아니 3시쯤 되면요, 갑자기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죠.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는 것보다 지금 내 자리에서 잠깐 숨 한번 고르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커피 한 잔을 들고 계시는 분? 일하다가 잠깐 음악 듣고 계시는 분? 집에서 여유롭게 오후를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한유로수 방송국 옛날 드림 콘서트예요.

신청곡 가세요. 이어가 볼게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오셨어요. 잘 지내시죠? 첫 번째 곡은요, 제목부터 재미있는 곡이에요.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살다 보면 없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죠. 걱정이 없는 거, 고민이 없는 거, 그리고 가끔은 약속이 없는 주말까지도요. 뭔가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곡이라 오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들으면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희망해 주신 음악 역시 우울하면 빠질 수 없는 그 한 잔, 10cm가 부르는 아메리카노. 바로 아메리카노인데요.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이상하게 커피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쩌면 한 잔 마셨는데도 한 잔 더 마실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커피 들고 음악 듣고 계시는 분들,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이 노래는 여러분을 위한 신청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분위기를 조금 따뜻하게 바꿔볼게요. 마지막으로 희망하신 노래는 팀이 부르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주 못하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는 고마운데 표현은 좀 쑥스럽죠. 오늘은 노래를 빌려서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한번 전해보는 거 어때요? 그럼 가볍게 웃으면서 시작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지나 마지막에는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볼게요.

팀을 사랑합니다 까지 듣고 왔어요. 와, 오랜만에 듣는 음악이라서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우리 마우님을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랜만에 낮방송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면서 잘 지내셨겠죠? 저도 여전히 주부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전보다 더 자주 뵈요 예나님.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의 인사를 받을 때면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마치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 여기 있었네?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도 돌이켜보면 그 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내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면서 그 사이사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는 시간. 어쩌면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곡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왁스의 엄마의 길로 우리의 일상과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이어지는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에서는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의 감성을 느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영의 겁쟁이까지 조금 차분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전보다 더 자주 뵈요 예나님, 이 말이 오늘 참 고맙네요. 우리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요.

오늘 마지막 신청곡은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이번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새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첫 곡으로 희망해 주신 곡은 쿨의 웨딩 전야라는 곡인데요. 결혼식 전날 밤은 기분이 어떨까요?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내일 정말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평소와 똑같은 하루인데 딱 하루 차이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는 거죠. 이어서 윤정신이 부르는 너의 결혼식 전해드릴 텐데요.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쁜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지나간 시간이나 옛 인연이 떠오를 때가 있죠. 결혼식이라는 행복한 날에도 사람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는 참 다양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곡은 유엔이 부르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곡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야 하고 얘기해 주는 것 같죠.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처음 만났던 그날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분들까지 새곡 들으면서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신청곡 주셨어요. 우리 피지맘님 노래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필상맘님 덕분에 신나는 노래 어깨가 들썩들썩 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꿈미남님 우리 새로운 오토바이 타고 시원한 시원하게 기분 좋게 달리는 그 느낌이 아직까지 눈에 선하네요. 고맙습니다. 즐거웠어요. 우리 오랜만에 10cm 옥상달빛 팀의 목소리 함께할 수 있었어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웠어요. 우리 와우님 반가웠어요. 우리 자주 만나요. 그리고 역시나 노래 잘 들었어요. 우리 글로이 선대인님 마지막에 채워주셨어요. 사랑은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함께할 수많은 순간들이 하나하나 추억이 되잖아요.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는 두근거리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는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사랑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언젠가 나에게도 찾아올 예쁜 순간을 조금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거창한 말보다 오늘 하루 잘 지냈어? 하고 물어봐주는 거,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는 거,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작은 마음에서 돌을 빈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그런 따뜻한 사람이 한 명쯤 함께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옛날 드림 콘서트 예나였고요.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고마워요. 빠이빠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동네는 좀 시끄러워요. 도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충청도에 계시는 체육대회가 있어서 10일부터거든요. 그래서 10일날 개막식 날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를 한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격투기가 막 연습을 하는데 시끄러워 죽자 했어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월이었나요? 야구 올스타전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에어쇼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일 모레는 10일 날은 아마 관심이 있게 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9월이에요.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이 기대가 되나요? 뭐 기대하는 날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퇴근 시간도 기대를 하면서 빨리빨리 퇴근해 주길, 10분이라도 먼저 퇴근시켜 주길 기대를 하면서 네,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방송 우리 예나님 고생 많았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신나게 그럼 가봅시다.

했는데 요즘은 남자가 더 많을걸요? 그죠? 이제 튕기면 안될것 같은데 제 아이들 세대도 아마 딸보단 아들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총각들이 더 많으면 어떡하죠?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이분도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마 누나. 오토바이 중고 혼다 PXX 5000km 탄거 샀어요. 315만 원입니다. 센 거는 부담스러워요. 예. 수고하세요. 화이팅. 좋겠어요. 네, 315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사셨으니까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시고요. 오예는 마트에 가면 오예스 있습니다. 맛나게 사서 드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피스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람 악마님, 퇴근길 친구 악마님,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퇴근하시는 건가요? 퇴근길인가요? 4시 35분. 네, 저도 7시마다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석 전까지는 열심히 일어나서 뛰어야 됩니다. 아, 우리 필사마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걸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정인엄마 반갑습니다.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제가 선곡을 하면서 망설였어요. 상상 속에 너 할까, 체념 할까. 근데 가사말을 생각해서 좀 비슷한 곡들을 고르다 보니까 상상 속에 너가 뒤로 갔어요. 그래서 노이즈 곡은 송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곡으로 해서 대체해 드릴게요. 위에 우리 써맹님도 상상 속의 너를 청해 주셨는데, 상상 속의 너는 전가요? 악모님 안녕하세요. 아들이랑 저 병원 간다고 갔는데, 역시나 더워요. 땀이 버스 타고 오는데 학생들도 많이 타서 더더욱 더웠습니다. 아들은 선풍기 꼭 쥐고 본인도 덥나 봅니다. 나온 김에 안경알도 새로 맞추고 집에 왔어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저녁 맛나게 드시고 남은 저녁 하루 잘 보내세요. 하셨는데 저희도 아이들이 아픈 건 예고가 없나 봅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은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오려는지 콧물이 질질 난다고 뚝뚝 떨어진다고. 근데 집에 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조퇴하고 병원을 가야 됐는데 다행히도 동생이 데려가 줘서 저는 시간 맞춰서 뭐 방송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게요. 요즘 이제 환절기라 감기들이 이제 찾아오나 봅니다. 정인이 엄마 며칠 전 아이 감기로 고생했잖아요. 근데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날씨에 맞춰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시 58분이네요. 네, 와우님과 우리 써맹님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써맹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연단에서 뵙네요. 안녕하세요. 택배 포장 중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바쁠 시간이죠?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더더욱 많이 바쁠 겁니다. 네, 청해주신 곡 듣고 힘내서 마무리 작업하시고요. 네. 일 끝나면 소맥 한잔 하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저기 길가에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 넌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엔 투자 내 라떼.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마님. 하루가 또 마무리되어 가네요. 요즘 해가 짧아서요. 금방 하루가 가는 느낌이에요. 해가 짧아요? 혀가 짧은 것도 아니고 해가 짧구나. 네, 전 해가 뜨겁던데. 악마님, 방송 잘 들으면서 저녁 주부 모드를 들어갑니다. 주부 모드 하니까 마사지를 받으면 유아 모드가 있어요. 유아맘 모드? 그걸로 하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방송 감사하고 맛저녁 하세요. 우리 와우님도 주부 모드에 들어가니까 저도 방송 끝내놓고 잠시 주부 모드 들어가서 밥 차려놓고 신나는 야구를 봐야겠습니다. 주말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와우님도 네, 맛저녁 하시고요. 해가 짧아지고요. 또 선선해요. 밤에는 좀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선선하더라고요. 근데 그늘에 있으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한데 햇빛을 보면 따가워요. 아직까지는 네, 덥기는 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송승현이 부르는 널 위한 거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건강한 억대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봄. 좋아한다는 표현은 꽃 한 송이를 들고 머뭇거리는 느낌이라면 사랑한다는 건 눈에 띄는 꽃집을 볼 때마다 한참 서 있는 느낌이야. 너 좋아한다는 표현은 꽃 한 송이 머뭇거리고 그런 느낌이라면 살까? 좋아하는데 한 송이 줄까? 이런 느낌이라면 사랑한다는 건 금은방 앞에서 얼쩡얼쩡 돼야죠. 금은방에 갈 때마다 반지를 보면서 저거 예쁘다. 저거 껴줄까? 좋아할 때는 그냥 거리에 뭘 팔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핀이라든가 뭐 사소한 거에 소소한 거에 뭐 하나 주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주는 거잖아요. 좋아하면 야 예쁘다 그냥 가다가 주웠다 이러면서 줄 수는 있지만 또 사랑하는 감정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꽃집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은 많이 안 줘요. 그냥 기념일마다 챙겨주고 다른 걸 주죠. 금은방에 금 요즘 금값 많이 내렸던데 그런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가족 중에 많이 아파서 요즘 많이 힘들다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가족 중에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몸은 제가 힘든 건 없겠지만 그냥 마음이 한쪽으로는 많이 불편하죠. 가보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많이 힘들죠. 우리 억대님 괜찮아요. 괜찮아지실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건강하셔야 돼요. 네, 우리 억대님도 건강하시고요. 새 곡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역시 많이 힘들어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곡들이 있잖아요. 준일만 바뀌었네요. 네, 그런 의미로 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좋아하는 곡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꽃 좋아라 합니다. 억대님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

네, 마지막 사연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께서 잊을만 하니까 질풍가도를 올려주셨네요. 네, 요즘 질풍가도 노래를 듣고 싶지가 않아서 전해드리지를 않았는데, 네, 전해야겠네요. 네,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 남은 시간도 네, 안전운전하면서 저녁도 꼭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세 곡 듣고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슬 퇴근 준비하시고요. 6시부터 7시까지 우리 흑장미님의 러시타임이 이어집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올라온 청곡들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방송 여러분의 즐거운 퇴근길 흑장미님께서 좋은 음악으로 함께할 겁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선곡을 세 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 저는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사람은 저마다 독특하고 다채롭다. 얼핏 보기에 비슷한 행동일지라도 그 뒤편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동기가 숨어있다. 바꿔 말하면 내재된 감정이 비슷하더라도 전혀 다른 행동으로 각각 표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가 없다. 글에 행간이 있듯 사람의 언행에도 행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언어와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사람의 각기 다른 삶의 길을 걷고 있어서 내재된 동기를 읽어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럴 때는 나의 마음을 비워놓고 경청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보이고 들린다고 하네요.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까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 까까가 화요일인데 왜 왔을까요? 이틀이나 땡겨서요. 지금 이 시간은 원래 흑장미님께서 방송을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아마도 흑장미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듯해요. 낮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흑장미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약 드시고 저녁 편안하게 쉬시길 바랄게요. 갑자기 까까가 인사를 드리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2시간 알차게 한번 보내볼까요?

음악이 멈추었었죠. 아, 제가 방송을 너무 급하게 받다 보니까 설정을 다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를 받았네요. 그래서 음악이 잠시 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이리스의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제 멘트와 음악이 잘 들리고 있죠? 아, 어쩜 좋아요? 자, 제 시간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깎아님. 오늘은 솔로 가수님으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꽃미나님께서, 아유, 이렇게 또 계획적인 신청곡을 딱 해주셨어요. 신청하신 곡세곡 해주셨는데, 먼저 박은빈의 도레미파라는 곡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아이리스의 곡을 이어서 바로 쭉세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멘트를 하게 됐네요. 우리 꽃미남이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꽃미남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화사의 So Cute 정은지의 파도, 박은빈의 도레미파라는 곡까지 들려드렸고요. 박은빈님 OST 아니 아닌 정규 앨범 나왔어요. 3년 만에 이러면서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엄청 반가우신 것 같아요. 그 뭐죠? 무인도의 디바 드라마에 나왔던 거 맞죠?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때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너무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안녕하세요 까까님 하시면 소리 필사마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화요일을 뵈니 반가움이 더합니다. 정말이죠? 저녁 식사 준비 중입니다. 메뉴는 메로구이의 된장찌개. 저녁 기다리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원래 목요일날 와야 되는데 화요일날 오니까 왜 더 반가운 것 같죠? 이렇게 갑자기 인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흑정미님 그 한 제 앞 시간에 좋은 음악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 인사도 못했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감사 인사는 못하고 몸 잘 챙기라는 말만 했네요. 수고하셨어요 흑정미님. 잘 듣고 계시죠? 우리 필사마님 신청하신 곡 세 곡 있어요. 세 곡 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7사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수현의 드리밍까지 함께 했고요. 유리상사의 이세준이 이런 노래를 또 발매를 했네요. 항상 감미로운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 발라드와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는데 약간 템포 있고 리듬감 있는 곡을 또 불러도 어색하지 않네요. 역시 참 목소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도 감미롭습니다. 댄스곡을 들러도 감미로울 것 같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와생당님께서 안녕하세요. 까까님 처음입니다. 창문 열어놓고 저녁 바람 맞으며 시원히 댓글 남깁니다. 여름이 지나감을 느끼며 조용히 천국해봅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여름이 이제 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저녁에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불고 오늘은 낮에 햇빛이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퇴근 시간대쯤 돼서 한 5시 한 15분? 20분쯤 돼서 밖을 봤더니 하늘이 시커멓으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와, 요즘에는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낮에 그 더위도 살짝 가시면서 퇴근할 때는 시원하게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벽 되면 엄청 춥겠죠? 저는 어제부터 전기장판 켜놓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온 집안의 문 다 닫아놓고 그래도 덥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마생당님 신청곡 두 곡이 있는데요. DJ DOC의 여름 이야기라는 곡 들려드리고 제가 선곡한 곡 베이비복스의 나 어떻게 라는 곡까지 두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와생당님 신청곡이었습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선곡으로 베이비 복스의 나 어떻게 들려드렸습니다. 와생당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또 한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이소은의 사랑해요라는 곡인데, 이소은이라는 가수를 떠올리면 저는 그 서방님이라는 곡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예전에 방송을 할 때는 그 라이브 노래를 따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방송국이 정식으로 제대로 딱 갖추어져 있는 그 방송국이 아니고 개인 방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룰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없던 그런 시절에는 가끔 라이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소은의 서방님이라는 노래를 잠깐 했었던 기억이 살짝 나요. 그래서 이소은 하면 서방님이라는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엄청 얇고 야리야리하니 애기 같은 목소리잖아요. 이소은의 사랑해요 라는 곡 신청곡 해주셔서 준비했고요. 바로 이어서 제 선곡으로 한 곡 들려드릴게요. 한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 라는 곡 두 곡 함께 할게요.

마승장님의 신청곡 이소은의 사랑해요 라는 곡에 이어서 황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요. 가을이 와서 그런가 봅니다. 어제가 백로였대요. 와, 요즘에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뉴스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날짜 가는 걸 모르겠어요. 오늘이 며칠이지? 이렇게 하면서 신경을 써서 달력을 봐야 하는, 아, 그렇게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명절이에요. 저도 가정주부입니다. 지난주에 그 벌초를 하러 갔어요. 아마 이번 달에 명절 전에 벌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물론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벌초 대행업체 대신 해주시는 데에 맡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요. 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벌초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벌. 그리고 뭐 온갖 벌레들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 뱀을 두 마리나 봤습니다. 저 그 태어나서 그런 느낌 아세요? 100m를 거의 뭐 한 10초에 뛰는 것 같은 느낌? 저 산꼭대기에서 진짜 굴러서 내려올 뻔했습니다. 옷, 긴팔, 긴바지 다 챙겨 입으셔야 되고요. 뱀 조심. 그 벌 조심 꼭 하시길 바랄게요. 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뱀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어하시죠? 정말 싫어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 우리 정인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까까님. 오랜만에 뵙는 듯하네요. 곧 있으면 우리 아들 돌이에요. 소박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소박하게 해도 준비할 게 많고 돈도 많이 깨지네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이쁘게 준비한 만큼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요. 며칠 안 남은 첫돌 잘 보내길 잘 되길 빌어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정인이 엄마님이 병날까 봐 걱정이에요. 병나지 않게 쉬엄쉬엄 잘 준비하시고요. 뭐를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준비하다 보면 계속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정인이 엄마님 마음 저도 한번 겪어봤어요. 아마 예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신청하신 곡 먼저 펀치의 밤이 되니까 들려드립니다.

까까님 안녕하세요. 몸 컨디션도 안 좋고 멘탈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시면서 꽁치님이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항상 저녁도 일찍 드시고 간식거리 상상하시면서 산책하시고 그러셨었는데 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멘탈도 안 좋다고 하시네요. 누워서 회복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봐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라떼 한잔 타서 마시고 선풍기 바람 쐬고 있으니 괜찮기는 하네요. 작가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컨디션 안 좋으시면 푹 쉬시는 게 답입니다. 멘탈도 안 좋다고 하시니까 머리를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생각을 접고 눕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치한 영화 아시죠? 그냥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 보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잠을 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잠이 안 와요. 계속 누워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나를 꼬박 새는 성격이라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몸이 고달프던지 정신없이 뭔가 재밌는 영화 아니면 재밌는 드라마, 책, 음악 이런 게더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콩치님도 뭔가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서 오늘 저녁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참 좋겠네요. 신청하신 곡세곡다 들려드릴게요. 컨디션 좋아지길 바래요.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어요. 다음 방송은 우리 나니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은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을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될것 같아요.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죠. 신청곡을 원래는 그 DJ DOC의 곡을 신청을 하셨다가 다른 분께서 DJ DOC의 노래를 신청을 해주셔서 또 변경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3곡 있어요. 3곡 다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들려드릴게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있죠? 글루미 선데이님이 신청하신 곡, 글론의 Funky Tonight, 그다음에 듀크의 Party Tonight,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세곡 함께 했습니다. 가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연락이 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여름과 가을 단풍 시기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는 설악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단풍 절정 시기 이때쯤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아마도 10월 달쯤에는 단풍이 너무 예쁠 거예요. 단풍 구경 가실 분들 미리 아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느 지역에 어디쯤 지금쯤 단풍이 제일 예쁘겠다라고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알아본다고 해서 그때 딱 맞춰서 단풍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예전에 벚꽃 그 구경하러 간다고 갔다가 눈을 맞고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시기를 잘 택해서 다녀오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가을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가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단풍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라니에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그리드웨이의 오늘은 비가 내려오라.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사는 곳에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브의 가을 타나 봐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할게요.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명절도 준비해야 하고요. 1년 먹을 김장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뒤처질 수 없죠. 책도 준비해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다가올 추위를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 건강관리가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올해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이젠 보약을 먹어야 되는 나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기침도 많이 생기고 몸살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더 추워지기 전에 제 몸 생각해서 보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갑자기 만난 만남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제 시간 함께 대화해 주시고 신청곡 올려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하신 우리 나니님과도 즐거운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인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까는 물러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로서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주말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제 친구가 아침에가 아니라 아까 오후에 전화 받는데 아들이 아침에 춥다고 기모 있는 추리닝을 입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기모 있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니까 추운 거보다 낫다고 하면서 기모 있는 거를 입고 나가더래요. 추운 거보다 낫다고. 근데 오늘 또 낮에는 더웠잖아요. 내일은 조금 선선할 거래요.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도 이제 진짜로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나 봐요. 앞으로는 이제 선선한 날, 아침하고 새벽에는 진짜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새벽에 가끔씩 밖에 나갈 때는 겉옷 하나 챙겨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기온 차이가 많이 나서 감기 환자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웃자고요.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까까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식사 아직도 못하셨대요. 식사 맛나게 하시고요. 우리 건강한 우리 까까님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까까님의 뒤를 이어서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있으시면요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팝송 안됩니다. 트로트 펑 짝 안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안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커버곡 안됩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신 이야기 그리고 음악들 함께 만나볼게요. 신청란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일바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우리 꽃미남님. 절대 박은빈님 노래 빠지면 아니 되옵니다. 오전에 커트하고 중고 오토바이 샀어요. 벌써 샀다고요? 뭐 보면은 뭐 바로바로 사는 건가요? 아 대박. 혼다 PCX 오늘 결제를 하고 목요일날 아는 지인이랑 같이 가지러 갑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말만 하면은 뭐 바로바로 해요. 어떻게 나 집 사줘 이러면은 바로바로 집 사주시는 건가? 꽃미남님한테 잘 보여야지. 꽃미남님 저도 집 한 채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바로 집 사주나. 박은빈의 괜찮아, 비비안의 나의 사랑이라 말하고 싶은 사랑, 그리고 보람이 위에 통화 연결음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예,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셨을 거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떡볶이인데, 떡볶이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떡볶이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떡볶이 뷔페도 갔었거든요. 무한 리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게 떡볶이인 것 같아요. 떡볶이에 질린 사람, 뭐 아니면은 떡볶이를 싫어하는 사람, 저는 못본것 같아요. 거의 다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밀떡, 쌀떡 하나도 안 가리는데, 좀 쌀떡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그거라서 저는 밀떡, 쌀떡 안 가리고 다 먹어요. 뭔들 못 먹겠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데. 두 끼다. 두 끼. 맞아요. 두 끼. 거기에 치즈도 넣고 제가 그래서 엽떡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엽떡을 내가 혼자 다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항상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양이 많지 않냐고. 근데 저는 양 많은 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거기에 치즈가 조금 더 추가되면 더 좋아하고요. 너무 좋아요. 태탱이 놀아서 좋아.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세요? 와, 숨어죽이다. 도요한의 늦은 안부. 예. 안녕하세요, 나니님. 오전 7시까지 출근이라 함께 할수 없어. 늘 아쉬웠는데 함께 할수 있어 반갑고 좋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예, 사연을 소개해야 되는데 갑자기 떡볶이 얘기 나와서 예, 사연을 건널뛸 뻔했어요. 어머, 사마님 만나서 반가워요.

체리님 방글방글 방실방실 반가워요. 악뮤의 노래는 먼저 전해드렸고요. 아이오의 갑자기 엄정화의 포이즌 예, 신청하셨어요. 우리 체리님 늘 기분 좋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곤장 뺐어요. 제가 깡패 같아서 깡패 아닌데 예, 깡패 아니고 예, 그렇다고 누구를 해치지도 않아요. 근데 곤장을 들고 있으니까 왠지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고 싶어서 곤장을 빼버렸어요. 여자이고 싶어서 예, 사랑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하트만 예, 달았어요. 괜찮아요? 엄정화의 포이즌이라는 노래 그리고 아이오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우리 꽁지님이 오늘은 하나의 제목으로만 주셨어요. 사랑한 후회라는 이렇게 올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 고맙습니다. 나니누나 안녕하세요. 꽁지님도 안녕하세요. 몸 컨디션 멘탈도 완전히 깨져 회복을 하려고 잠시 휴식하고 다시 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먹으려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뭐예요? 난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내일부터 하는데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으려고요. 시원한 음료수도 땡기지만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참고 있습니다. 시원한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 수고하시고요. 2시간 빠른 휴식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선풍기 바람도 춥지 않나요? 전 지금 실내 온도가 25도로 돼 있어요. 한 단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밤 되니까 조금 더 시원하고 시원해지고 하니까 몸에 적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시원해지는 것도 좋지 않고 찬바람 너무 쏘이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꽁치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 사랑한 후에, 박효신의 사랑한 후에, 소울클라이의 사랑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난연이 언니라 부르니 기분 좋네요. 저도 좋아요. 저는 우리 정인이 엄마님이 그렇게 애기인 줄 몰랐어요. 한창 좋을 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할까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세월이 지나면 아마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이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잠들었는데 다시 깨서 울다 또 깨고 울고 반복하다 8시 반쯤에 잠들었어요. 저녁 먹고 분유도 먹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봅니다. 에휴, 거기다 감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코가 아직도 막혀있네. 큰일이에요. 어쩌면 좋죠? 늘 늦은 시간에 보다가 이 시간에 보니 어색하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잘 주무세요. 그러길래요. 아니, 그러게요. 그러길래요. 맨날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조금 일찍 오늘하고 목요일은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하동균의 내가 그댈, 이해준의 우산 없는 밤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반장 그 리메이크 나왔었는데. 아, 이렇게 말을 돌려야 되나? 아, 참. 예, 헌명 출신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김현성의 해븐, 윤도현의 사랑투, 박강성의 안녕이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 노래만 신청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마도 신청하실 때마다 이 노래만 신청을 하셨나 봐요. 같은 노래를 너무 계속해서 신청하시면 나중에는 패스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라도 돌아가면서 뭐 김현성 씨의 노래 해본 말고도 좋은 노래 많잖아요. 윤도현 씨도 그렇고 박강성 씨도 그렇고 같은 노래만 쭉 올리지 마시고요. 돌아가면서 예 올리시면 더 좋을 듯 싶네요.

철님 반갑습니다.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나월의 바람 기억 먼저 준비해놓고 있어요. 싸이의 환희는 우리 조금 뒤에 들을게요. 늘 동생을 잘못 둔 죄로 같이 덤탱이 쓰고 엉덩이가 부르트도록 항상 곤장을 맞으시는 우리 철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롱타임노씨 대장님 부지런히 뛰어와서 꼴찌를 한 돌콩이 인사드리옵니다. 시간을 보니 인라이브가 벌써 한 달 차이옵니다요. 한 달 차인데 이렇게 뺀질뺀질 거린단 말이에요? 참 방송 덕에 좋은 분들 만나 밤시간이 풍요로워졌네요. 아 그리고 매우 행복한 사연이 재무부 장관님께서 이번 여행이 너무 비싸게 준 게 아쉽다고 11월에 대만을 가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나니 이런 행운이 나느냐 럭키가이. 오늘도 잘 듣고 가겠습니다. 뺀질뺀질한 우리 돌콩님. 또 가요? 이번에는 선물 사오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선물 사온다고 하고 있어. 지난번에도 사온다 그랬더니 안 사오더니 이번에는 꼭 사오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저녁 9시 방송으로 오셨네요. 2시간 일찍 뵈니 뭐지 뭐지 뭐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장미 언니 방송까지 듣고 다이소에 다녀왔어요. 꼭 필요한 것만 사기로 다짐하고 필요한 것만 사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다이소 가서 필요한 것만 사기 쉽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죠? 버스 타고 갔다 온 거라 갈 때 타고 올 때 환승해서 왔습니다. 낮에 너무 졸려서 낮잠을 잤는데요. 자고 일어나니 저녁이더라고요. 저녁에 룸메 언니 와서 같이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 시간이네요.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야겠습니다. 오늘 너무 하루를 그냥 보낸 것 같아 아쉽거든요. 언니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날씨가 정말 선선해졌어요. 낮에는 좀 덥지만요. 내일부터는 낮에도 좀 선선해진대요.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겉옷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언니. 내 마음의 하트 저장. 그래요. 다이소 가서 딱 사야 될 것만 사야지 하고 가면 사야 될 거는 빼먹고 안 사도 될 거를 저는 사올 때가 많아요. 꼭 한두 가지씩은 빼먹고 오더라고요. 화요비에 어떤가요? 박정현이 부르는 PS I love you 오랜만에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티아라의 거짓말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밤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즐겁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데이트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하노루스사키 나니였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편으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선선한 바람결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호흡기 관리와 체온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요. 얇은 겉옷 한벌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도 30도 이하에 머물며 늦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9.9도, 광주 20.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부산도 27도, 대전, 대구 26도, 강릉은 23도.

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영남 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의 고정 상태를 잘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습도가 낮아 전국 대체로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까지 제주도에는 약한 빗방울이 스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빗소식 없이 날이 화창하겠고요.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흰 박혜원의 그대가 분다, 원미연의 바람아 불어라. 오늘은 바람을 따라가는 선곡이네요. 오늘 전국적으로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도 더 낮게 느껴질 거라고 좀 전에 예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날은 마음이 복잡할 때 바람 한번 시원하게 불어주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기분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죠. 아침에 불어오는 바람에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에 걸리는 일들은 바람에 살짝 날려보내고 좋은 기운만 가득 담아가는 기분 좋은 하루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수요일 보내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원미연의 노래, 노래 아주 상큼하니 좋은데요. 처음 들어보는데 저런 곡이 있었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전초와 손오영의 어쩌다가, 시어준수의 사랑하고 싶지 않아, 김경록의 내 사람입니다.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6시 40분 정도 일어났어요. 알람은 아침 6시 10분에 맞춰놨는데 잠결에 얼핏 듣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엄마는 이미 걷기 운동 가셨더라고요. 저는 선풍기를 약간 쐬면서 정신을 차리고 고구마와 계란을 찌고 있어요. 배가 고픈데 이따 시간 내서 냉커피를 집에서 만들어 먹던지 아니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사와서 입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토버님,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네, 이번 주도 반갑네요, 꽁치님. 알람 소리 들었는데 몸이 조금만 더 자자 했나봐요. 그래도 6시 40분에 일어나 고구마 계란 챙기고 있다니 아침은 든든하게 시작했네요. 어머니께서 벌써 운동을 다녀오실 정도로 부지런하시군요. 꽁치님도 아침 식사 잘 챙기고요. 시간 내서 시원한 냉커피 한 잔으로 잠도 확 깨우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는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필사마님 신청사연입니다. 정동아의 오아시스 듣고 계시고요. 이세준의 바리케이트, 소수빈의 21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함을 넘어 쌀쌀함이 감도는 날씨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어머니 병원 외래 진료도 예정이 돼 있어서 모시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환절기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걸 보니 계절이 또 한 걸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죠.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어머니 외래 진료 모시고 다녀온다니 모처럼의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겠네요. 진료 잘 마치시고 어머니와 함께 편안하고 여유로운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몸이 날씨를 변화 따라가느라고 쉽게 지칠 수도 있으니까 필사마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토보의 트위스트 킹, 빅마마의 플라플라플라, 박진영의 When We Disco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새벽에 체키가 있어 소화시키고 자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엄청 피곤하네요. 무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토보님. 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좀 기분이 축 가라앉을 텐데 신청곡들은 예, 신나는 곡으로 주셨네요. 새벽부터 속이 불편해서 잠 설쳤다니 아침에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잠도 부족하고 몸까지 불편했으니 하루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속도 편안해지고 피곤함도 조금씩 풀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리해서 뭔가 하려 하지 마시고 틈틈이 쉬어가면서 몸부터 잘 챙기세요. 아침 식사도 속에 부담이 되지 않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드시고요. 오늘 하루 무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결 가벼워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